0: 언턴!
1: 덴들!
0: 올드모!
2: 올드모!
1: 하얀! 아! 올마다!
2: 올마다!
0: 올드모!
2: 올드모!
1: 하얀! 아! 올마다!
2: 올마다!
0: 아!
2: 올드모!
1: 하얀! 아! 올마다!
2: 올마다!
0: 아!
2: 올드모!
1: 하얀! 쭉!
2: 올마다! 올마다! 올마다! 올마다! 올마다!
0: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

0: 엄마도.
1: 응. 알아. 아이, 아이, 아이.
0: 너도 너도.
1: 연다. 개치대. 아하.
2: 셀럼. 답변.
0: 어떡?
2: 홉.
0: 응?
2: 마. 마마.
0: 응?
2: 아. 나.
0: 응?
2: 아. 살롬
1: 마마.
2: 나뿅.
1: 마.
2: 문아. 응? 어? 아하, 앗.
1: 아?
2: 아?
1: 응?